외치니모 안에 흐르는 산으로 올라가니 아 안에서 나와서 내 카이 사이 conforme que a criança tudo mais rende